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5월 22일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입 활동이 성문화방송 및 관광청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국가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열었습니다. 7월 3일 도나시는 건당 105주년 경축 및 당을 향한 단심으로 성장을 꿈꾸다 주제의 여름철 야영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에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오전 도나시인민정부 주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시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책임진 독창적인 도필 생활을 주제로 한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입 활동이 성문화방송 및 관광청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국가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7월 6일까지 총 닷새간 진행되는데 전시회 전반 과정은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성문화방송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중국 비물질 문화유산보호협회 부회장 마진림, 문화 및 관광부 예술발전중심 부주임 교의남, 성정부 북경주재판사처 당조성원이며 부주임인 하효도, 부조장 윤조휘, 주문화방송 및 관광국 당조석이 당국감,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소지원이 활동 개막을 상징하는 스크린을 눌렀습니다. 의식에서 류대위는 축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뚝 솟은 장백산, 도도히 흐르는 송강, 하늘 높이 치솟은 자작나무, 하늘을 뒤덮은 눈보라와 겹겹이 펼쳐진 첩첩산림은 길림만의 독특한 천혜의 자원입니다.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은 대대손손 이어온 민간 장인 정신으로 강산을 화폭에 담고 길림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길림성은 계속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칼그림으로 하여금 길림을 대외로 선전하는 특색 문화 창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의식에서 윤조휘는 축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나 민간 칼그림은 당지에 뿌리 내리고 문화적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는 민간 예술의 보물인데 독특한 칼그림 기법을 국화 창작에 융합시켜 연변의 산천 풍물과 다민족 교류 융합에 생동한 전경을 그려내고 칼그림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지 민간 예술과 국가급 예술 전당의 깊이 있는 합작 교류이고 진심으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칼그림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연변을 알고 연변을 방문하며 변강의 독특한 인문 풍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의식에서 교의남은 축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예술과 수도 각계가 교류하는 교량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 특색 문화 전파, 문화와 관광 융합 발전을 위해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다음 단계 문화 및 관광부 예술발전중심은 플랫폼, 학술, 미적 교육 자원을 통합하고 칼그림 등 향토 기회를 문화창작, 신매체와 결부시켜 혁신적인 전파를 실현하고 각지의 특색 민간 예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부축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발해 구국이라는 칭호를 지닌 도나는 장백산 복지에 위치해 있고 육정산, 안명호, 로백산, 아광호, 한총령, 중성조선족 생태촌 등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연변 문화관광 영역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적 지리표지입니다. 오늘날 도나는 칼그림을 핵심 특색으로 문화관광 전속 명함장을 만들고 예술 창작과 전역 관광의 쌍방향 능력 부여와 협동 발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100여 폭의 칼그림이 북경에서 전시되는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장백산, 자작나무숲, 미인송 등 자연경관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채워냈을 뿐만 아니라 동북의 민속 풍정과 향촌 생활의 따뜻한 기록도 충분히 채워나고 칼그림의 독보적인 예술 매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전시회 활동 현장은 참관자들로 붐볐는데 전시 첫날 이미 9폭의 작품이 예약 판매됐습니다. 7월 3일 도나시는 건당 105주년 경축 및 당을 향한 단심으로 성장을 꿈꾸다 주제의 여름철 야영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야영 활동 개용 의식에서 부시장 한적이 활동 깃발을 수여하고 여름철 야영 활동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개영 의식이 결속된 후 활동 참가 인원들은 진안장 열사를 응원해 가서 진안장 열사에게 묵도를 드리며 경기를 표하고 나서 로 혁명가의 혁명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전체 당원들은 입당 선서를 되새기고 전체 인원들이 노래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를 함께 불렀습니다. 연후에 활동 참가 인원들은 또 진안장 열사 기념관을 참관하며 진안장 장군의 용감한 사적과 혁명 여정을 깊이 있게 요해했습니다. 진안장 생평사적 문화중심에서 활동 참가 인원들은 진귀한 역사 자료와 실물 전시를 참관하며 몰입식으로 파란만장했던 그때 그 시절을 감수했습니다. 한정홍군소학교에서 활동 참가 인원들은 혁명사적 해설을 귀담아 들으며 학교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서 문예 공연을 시청했습니다. 장소천 문학관에서 활동 참가 인원들은 장소천 선생의 친필 원고와 영상 자료를 참관하며 장소천 선생의 문학 성과를 료해하고 문인의 품격과 문화 자신감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공 도나시 당위 교육사업위원회, 도나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와 도나시 우수전통문화 전승발전촉진회에서 연합으로 주최했는데 몰입식, 체험식, 참여식 연학 실천을 운반체로 로혁명가들을 조직해 청소년들과 손에 손잡고 함께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통해 광범위한 청소년들이 당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명기하고 초심 사명을 깨달으며 당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정감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인도했습니다. 7월 1일 도나 곤란 군중 관심 계례형 사랑 전달 애심 기증 의식이 시민종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의식에서 계례형 의약 집단 천진 수식 유한 회사는 도나시에 분산되어 있는 곤란 군중들을 대상으로 생활 물자를 기증해 실제 행동으로 사회에 온정을 베풀고 민생 최저 보장을 조력했습니다. 계례형 의약 집단은 시민정국과 주동적으로 접속해 관할 구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곤란 군체들의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빈곤 구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기증 활동은 복사면이 아주 넓고 기부 물자는 전시 1,237명의 곤란 군중들에게 보급되는데 인당 이불 한 채, 쌀 50근, 콩기름 50근을 보급해 곤란 군중들의 거주와 일상 식사 등 실제 생활 곤란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시민정국은 각 향진과 가두는 물자 접수, 보관, 발급과 방문 배송 사업을 질서 있게 잘 완성하는 한편 군중들의 수취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정구조 미션을 견결히 지켜 모든 애심 물자가 정확하게 매 곤란 군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하기를 바랐습니다. 6월 30일 시부녀연합회는 전시 향진 미려정원 정결가정 능력 부여 제고 계열 강습을 가동해 전역 미려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나시 익재 직업강습학교 강사가 초청으로 전시 각급 부녀연합회 간부, 부녀창업 인솔자, 향촌 관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원 정돈 청결, 구석공간 개조 등 실용기교를 설명하면서 성본이 적게 들고 실현 가능한 정원경제 증수 경로를 다양하게 공유했습니다. 또 짧은 영상 촬영 수업과 결부해 정원 풍경 촬영 기법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원 특색 산업 선전으로 부녀들이 정원 자원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거주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온라인 선전을 잘해 가정 수입 증수의 세류 경로를 넓히라고 고무 격려했습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지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